아니 말씀 안 한 거 말이야 조금 너무 비감고 탔다 조금해 조금해 아이요 갈리 자동 덕궁아 자탁자 가운데 덕궁아 그루 마셔 능한

이거 먹으면 자잖아. 난 미공자나 미공자나 미공자나 디샤 디샤시오 디샤니 아자니니 아와니 볼라니니 볼라니 니 주의로 하고 잠답이 갈라고 시골 사나 먹으려나 자기 병사나 얀 미공하나 미공하나 시골 자꾸 자꾸 시간이 미병 자꾸 부르마리 디샤 다시오 디샤 자지링 하다니 Bangu ma dengar kana.

좋네. 자 봐라 당나 자 갔다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바. 나 루갈이 지나 간척기 자 갔다 있잖아. 자르 가말 수치바 능 좋아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때 아 자마시키 비종 좋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봐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바. 자르 에.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세로 짓고 복일락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야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어들 끼리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